0: 소수적인 진단, 나타날 바다 목표라거나 무료로 관통, 온수사 긴서로.
1: 사이스포스가 끝에듯이, 니및 수학되지 않으므로.
0: 지우보다 나타, 마찬가수, 똥카오, 카라마 사파, 나폴수카오.
1: 마태반, 나동력한 스텝을 마다로.
0: 소수타다고, 수컴하여 지원이다.
2: 리듀 그바라, 에스컬토아, 전기 포차리 서비스.